0: 둘러만 제가 둘러보러 오는데. 나이네 둘러보러 가네. 로그네 만지 와네. 로그네 만지 온.
1: 엔터 만지 엔터. 아니 끼라이라 하던.
0: 어디 봐서 거라 참나.